0: 나한테는 이제
1: 그 대답을 해서 어떻게 라쇼 팬바로가다 노니 아토로 팬바로가다
0: 예 기아네 가면네 와라 팬바로가 무나메스 네게
2: 아슬로 에스 하마 셀레브리티 필 비도
0: 아 아무 소리 말 하게 되게 하마 또 보나 엠엔데 하마 쇼파 하베 소리 하마야 뭐 이거 타이얼
2: 바라 랑갈 헤베지 헤모 카미야 미 호디 마 에카무게 ફોનિકંગ એ ફેનુની દો એમએમ વે સેકમ બેનુ ઇફ તિબી વરતા હે મે ફેનુની દો બસાળી ઇંગે આજલા હરબેન દેમ વર ફોનિવે જહરમેન ના ગુળા મીહકુ દો હરમેન બુણે ના હરુગે ફ્રેન્ડ દે સુરે ટીમ
0: કોલે સાતા લિમિટ જે ક્વોલિટી બગે દા કોલે સો આને કે તિલો
2: નો આ આસલો ઇસ એકમ કમ ઇસ લાઈફ ફહે વિસ નુઈ દો એ આમ કો મે લસવા કંત દો
0: વેરી મી ફહર મુબારક મે કેને મે વર ફક્કલે
1: ಮುಬಾರಾತ್ ಗೆ ವಹಾಮ ಹುರಿ ಹಾ ದುಹೆಗೆ ಅಪ್ಡೇಟ್ಸ್ ಅಜ್ದಾ ಫರಾತು
2: ಮಿಹಾರಸ್ ಬಹಾ ಬೇನು ವೆಗೆನ್ನೆ ಹರ್ಮೆ ಮೇ ಚಾಂಪಿಯನ್ ಕ ಲಿಬುನ್ ತೋ ಹಮ ಬಲಂ ಬೇನು ವೆಗೆನ್ನೆ
1: ಕೊರಿಯತ ಫೋರ್ಗೆ ಮುಬಾರಾತ್ ಗೆ ಅಪ್ಡೇಟ್ಸ್ ಹರ್ಮೆನ ಸಿಂಗುಂ ಎ ರಂಗಳು ಗೊತ್ತೆನ್ನು ಅನೇಕ ಹರ್ಮೆನೆ ಗನ ಮುಬಾರಾತ್ ಗೆ ಅಗುಬಡು ಕಮು ಎಂಎಂ ವೆಸಿ ಹಾ ಫೋರ್ ಹಿಪ್ಪಾಲಿ ದೋ ಚಂಪಿಯನ್ ಟೀಮ್ ಕಿಯಾ ವರೆ ಲಿಬು ಎಲ್ಲಾ ಹಾ ಫುದೇರ ಕ ಫಕ್ಕ ಮುಬಾರಾತ್
2: ಹೆಂ ಕಿಯಾ ಫೆ ವೆ ಫಾರ್ ಬ್ಯಾವರಿ ವಿ ವೆ ಸಮದೋ ಅಸ್ಲಾ ವಿ ಫಾರ್ ಹಾ ಮೊಳು ಹೋದಂ ವೆಗೆನ್ ಹಮ ಕಾಮಿಯಾ ಹೋದಂ ವೆಗೆನ್ ನೇ ದೋ ಸಾಳಿ ಇಂಗೆ
1: ಎಂ ದೆ ಮೀ ದು ದೆನ್ ವರ ರಂಗಳ ತಾ ಮಿ ಫಿಶು ನೀ ದೋ ಉರಿ ಹ್ಯಾ ಕಲ್ಸ್ ಉರಿ ಹ್ಯಾ ಕಲ್ಸ್ ಕುರಿ ನೇ ನೀ ದು ಕೋ ಪಿನಕಿ
0: ಬುದ್ಧಿವೇರಿ
1: ಹಮಗೆ ಮೀಹಗು ತಿಬಿತಾ ತಿಬು
2: ಓಕೆ ಹಿಂಗೆ ಅಜ್ಲಾ ದೆನ್ ವರ ಕಾಮಿಯಾಬ್ ಹಿಂಗೆ ದೆಮಿಹಾರ ಮೀ ಒಫಿಯ ಕುಣೋಂದೋ ಕಾಮಿಯಾಬ್ ಫಾಹ ಕುರಣಿದೋ ಅದಿವೆಸ್
0: ಹರ್ಮೆ
2: ಫರಾತೋ ಹಿಂಗೆ ಬಾಕಿ ವೆಲ್ಲ

0: 스토리텔링.
1: 디데이 FM. 누디 해게 메가.
2: 난타카 불리파비 히캠 리트
3: 라바타 로에 아테스 코리에.
2: 누디 해게 메가 디데이 FM 게 메 하니 바이 라바타 코메 스페리게
3: 데 본 필마 노메 키 하마.
1: 디데이 헝게 모니투 헤 필바 데 노무가 아바두스.